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잠시 물놀이 등 순환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고 음주 후에 입수는 절대 금지하시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대피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주위에 먼저 알리고 즉시 119 신고를 해서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시 폭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지역, 경북 상주, 그리고 대전, 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지역, 충남 공주, 논산, 서천, 도서를 제외한 보령 지역, 이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폭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상북도 경산, 포항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진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0: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 전서 10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개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호산 김길선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주제이지만은 표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쉽게 하기 위하여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물질과 정신과 수양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연속되어집니다. 즉,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이 장양되고 형성되었지만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만물의 근본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또한 다름으로 이론이라고 경전에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설명할 때첫 일성으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연이라고 말씀하셨고, 즉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론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각하신 일성에 또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지만은 그한 체성과 한 근원과 어느 도다는 진리의 본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개송에서도 최후로 부촉하셨다시피 유는 무로 무는 유로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나타나 있는 모든 물건은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는 물건은 텅빈 구공 속에서 묘하게 생겨난다는 이치를 묘유라고 표현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 만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우주의 시간, 공간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광속은 비수속도를 나타냅니다. 1초에 30만 키로 달리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빛은 1초 동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숫자 단위로 살펴보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1푼 면리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있는데, 1푼은 0.1, 1리는 0.01, 그 숫자 아래로 표시합니다. 모호하다, 애매하다라는 숫자의 단위는 0.00013개를 쳐 내려가는 단위이고, 찰나는 0.00을 18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허공과 청정이라는 개념은 0.00을 019개 이상 내려간다 하는 미세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기 단위로는 1,000만억으로 늘어나고, 경은 1이 18개, 극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0이 48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한 불가에서는 항하사라고 하는 단위가 겐지강 모래 숫자만큼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태양계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무수한 행성을 우주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은하계에 속하고 있으며 은하계만큼 또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크기는 우주 속의 지구 크기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어떤 학자는 커다란 운동장 가운데 조그마한 구슬보다도 적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만물들은 과학 발달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물질에 예속되어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종사님 개교 표를 쉽게 풀어서 저는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 수양을 체성과 묘용으로 접근하여 정신의 체성과 수양의 묘용적 측면에서 풀어 가보려 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진리의 속성으로 텅 비어 지혜 광명이 동공한 상태로서 재생이며 수양이란 인간의 의지로 나를 진급과 강급의 변화로 시킬 수 있는 주체자로 묘용이기 때문에 수양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공에 예속되어 변화무쌍한 세상으로 전개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심신의 변화를 통하여 고와 낙의 상반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공과의 관계로 우주가 운행되면서 자동적으로 물리적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역동적 변화의 주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나의 삶의 감동과 위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을 찾는다는 말로 시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일꼬입니다. 심신 즉 몸과 마음에서 근본되는 것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누구나 보편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수양은 누구나 수양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합니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 진, 강급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신 수양에 대하여 경전에 정신은 마음이 고요하고 두려워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고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여 고요하고 두려워한 정신을 양성하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뜻을 들여다보면 두려워하다는 엉클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한 상태를 말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여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잔잔한 모습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나뉘어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넘어서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유무와 같은 분별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지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누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착한다는 것은 한편에 착하여 머물러 있는 업력을 말합니다.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한편에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한 생각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중도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애려면 심지에 요란하지 않는 마음에 철저히 중심을 세우고 고요한 본성에 집착에 끌리지 말고 초월과 해탈하는 심경으로 시비이해를 관망하면서 한편에 끌리지 않고 청정심에 바탕하여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하면 사랑과 증오,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롭고 더럽고 깨끗한 대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소멸되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 속에 사탕을 손으로 움켜쥐면 하나도 꺼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친구 간의 과도한 집착은 곧 불편함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분별은 누구나 보편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의 관심은 주착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의 마음이 분별하고 분별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끌리는 습관 혹은 관심 혹은 업력에 따라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나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또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나를 공부인 수행인의 모습으로서 끌리지 않는 마음을 능히 낼 줄 아는 새로운 나로서 취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력에 끌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텅 빈 우주 공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어졌다 없어졌다 조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내가 분별심과 주착심을 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세상에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되묻고 여몽 환포영 여로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우원리로서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물리적 조건 속에서도 그 이치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언어적 표현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종사님의 개송에서도 유무호의 거래 속에서도 동공과 구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정의는 성품, 정신, 마음, 생각, 뜻은 허공법계의 신령스러운 영지로서 참지의 광명의 근원자리라고 봅니다. 정산종사법어에서 성품은 본여인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통하여 가는 곳이니라. 원리편 5장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전생에 쌓인 성품과 현재의 심신작용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품인 한 물건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의 육군에 근거하여 안이비설신과 외경에 부딪히는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 속에서 마음작용의 결과로서 의식이 형성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눈으로 기억되는 안식 또는 귀로서 기억되는 이식, 냄새로서 기억되는 비식, 맛으로서 기억되는 설식, 몸으로 기억되는 신식, 마음으로 기억되는 의식 등을 일컫습니다. 더 깊숙이 잠재의식,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함장되어 있고 그 물건이 한 물건이고 또한 그 한 물건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서 육군작용을 하는데 진리에 바탕한 원만행과 공부인으로서 공을 위하여 사업는 수행기를 밝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구조적 측면에서 성품은 깨달아 얻는 것이고 정신은 수양을 하자는 것이며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그 자체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소한 이론상의 진리에 갈마 있습니다. 수양의 변화를 통하여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공부심으로 일관할 때만이 수양심이 증장되고 마음의 철주의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주괴경과 흥망성쇠, 음양상승과 인과봉숙에 나라고 할 수 있는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은에 의해서 살아고 있을 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다 얻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나면은 다 채워주신다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거나 분별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제가 요즘 훈련원에서 교도들이 오면은 마음커피라고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400여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의 분량으로 소비하고 금전적으로는 약 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피를 즐겨 찾습니까?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고압 축출기 원액을 바라고 아메리카노는 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희석하여 블랙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카푸치노는 기본 커피에 거품 우유를 타 우유 진한 커피 맛을 즐기고 카페 라떼라고 하는 것은 걸쭉하게 달달하게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카페 모카는 시럽 우유 위에 모카가루를 얹어 마시는 커피라고 하고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에서 여러 가지 혼합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의 변화를 일구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 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양의 변화는 마음 작용에 따라 진급과 강급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양의 숫자는 닦다, 다스리자,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양은 기르다, 상장하다, 생육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은 이론의 광명의 지혜에 근거하여 진공묘의 조화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양이 가능합니다. 수행은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과 분별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와 혼침의 장애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표현으로 도를 닦는다, 일심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 비운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수양은 천지의 만렵으로 흩어진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유주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양의 방법으로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을 통하여 안팎으로 자극을 느끼며 알아차려서 마음을 살피고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을 통하여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 등의 오간을 통하여 면밀히 대조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강급된다고 서운문에 밝혀주셨습니다. 마음은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늘 챙기고 챙겨서 수양심을 길러야 하고 마음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신수양은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라고 대산종사법어 교의편 56장에 밝혀주셨습니다. 수양 공부법으로 좌선, 염불, 기도, 신고를 지극정성으로 일관해야 하고 참달을 보려면 구름을 걷어내면 참달이 드러내듯이 참마음을 보려면 내 마음의 먹구름과 같은 요란하거나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걷어내면 본래 마음의 모습으로 환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 삼독심의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분별심과 주착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108가지로 번뇌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아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자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수행의 요체로서 일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라고 수행품 17장에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사례기를 말이 가매 수레가 따라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아니가 할 때에는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제자 사례기를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책찍질 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하셨습니다. 근본을 다스리는 법문으로 심, 신 간의 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강조하신 법문입니다. 보아서 살핀다는 의미로 관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육군이 동할 때 마음이 일어나 모든 사물과 작용을 통하여 의식 활동을 합니다. 정신의 직관을 통하여 알아차림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나타난 모든 현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공적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불의 특성은 태우는 것이라면 물의 특성은 젖히는 것이라면 마음의 특성은 허공과 같은 거울처럼 공정영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상은 사라져도 거울 자체는 스스로 비치고 있듯이 이 마음의 본성도 거울이 자기를 비추고 스스로 영지를 드러냄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수도인 중 향음이란 수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던 중 스님이 열반에 가까워지자 유언을 남기면서 부도탑을 만들 때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로 깎아서 만들어세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열반 후 그 탑을 돌면서 수행을 계속 하던 제자 스님은 어느 날 기와장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여 홧김에 그 기와장을 대나무밭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기와장이 대나무와 부딪히는 소리에 깨침을 얻고 그 예화로 향음격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하는 마음을 집중하여 갈 때 어느 순간 어느 경계에 깨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유무의 연속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의 자주력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정신이 고요한 것, 두려웠던 것과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신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였고, 수양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진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여 진급하는 공부인 수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성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내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1: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welcome to the spectacular Thursday summer party. Hey! Ah!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때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 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토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방송 신곡 2시.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메가헤르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 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 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 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 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재난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강원 영월 횡성 원주 춘천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 속초평지 양양산지 홍천평지 그리고 경북 경산 예천 영덕 포항 충남 청양 충북 괴산 충주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은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7: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갈 길이 무거웠다 너만은 알아.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생각할 때 다리 뜯은 소고개 가는 입마저 잡고 안달하던 산고개

퉁퉁 퉁 털어서 다 줬어. 띵호와 띵호와 토니가 없어도 띵호와 미월하고 살러서 왕소방 좋아서 죽겠다. 우리가 반해서 아하하 비단이 발라서 띵호와.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굴 찾아 내가 왔나. 바람도 차고 달빛도 차고 이슬마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린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차은이에요.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상도 아가씨의 순종으로부터 불러보겠어요.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시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 전서 10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해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호산 김길선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주제이지만은 표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쉽게 하기 위하여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물질과 정신과 수양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연속되어집니다. 즉,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이 장양되고 형성되었지만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만물의 근본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또한 다름으로 이론이라고 경전에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설명할 때첫 일성으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즉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론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각하신 일성에 또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지만은 그한 체성과 한 근원과 어느 도다는 진리의 본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계송에서도 최후로 부촉하셨다시피 유는 무로 무는 유로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나타나 있는 모든 물건은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는 물건은 텅빈 구공 속에서 묘하게 생겨난다는 이치를 묘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 만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우주의 시간, 공간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광속은 비수속도를 나타냅니다.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빛은 1초 동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숫자 단위로 살펴보면 1을 기준으로 하여 1푼 면리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있는데 1푼은 0.1, 1리는 0.01, 그 숫자 아래로 표시합니다. 모호하다, 애매하다라는 숫자의 단위는 0.00013개를 쳐 내려가는 단위이고, 찰나는 0.00을 18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허공과 청정이라는 개념은 0.00을 019개 이상 내려간다 하는 미세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기 단위로는 1,000만억으로 늘어나고, 경은 1이 18개, 극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0이 48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한 불가에서는 항하사라고 하는 단위가 겐지강 모래 숫자만큼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태양계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무수한 행성을 우주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은하계에 속하고 있으며, 은하계만큼 또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크기는 우주 속의 지구 크기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어떤 학자는 커다란 운동장 가운데 조그마한 구슬보다도 적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만물들은 과학 발달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물질에 이속되어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종사님 개교표를 쉽게 풀어서 저는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 수양을 체성과 묘용으로 접근하여 정신의 체성과 수양의 묘용적 측면에서 풀어가보려 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진리의 속성으로 텅 비어 지혜 광명이 동공한 상태로서 재생이며 수양이란 인간의 의지로 나를 진급과 강급의 변화로 시킬 수 있는 주체자로 묘용이기 때문에 수양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공에 예속되어 변화무쌍한 세상으로 전개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심신의 변화를 통하여 고와 낙의 상반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공과의 관계로 우주가 운행되면서 자동적으로 물리적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역동적 변화의 주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나의 삶의 감동과 위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을 찾는다는 말로 시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자면은 이것이 무엇일꼬입니다. 심신 즉 몸과 마음에서 근본되는 것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누구나 보편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수양은 누구나 수양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합니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 진, 강급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신 수양에 대하여 경전에 정신은 마음이 고요타고 두려타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고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여 고요하고 두려탄 정신을 양성하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뜻을 들여다보면 두렷하다는 엉클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한 상태를 말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여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잔잔한 모습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나뉘어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넘어서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유무와 같은 분별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지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누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착한다는 것은 한편에 착하여 머물러 있는 업력을 말합니다.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한편에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한 생각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중도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애려면 심지에 요란하지 않는 마음에 철저히 중심을 세우고 고요한 본성에 집착에 끌리지 말고 초월과 해탈하는 심경으로 시비이해를 관망하면서 한편에 끌리지 않고 청정심에 바탕하여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하면 사랑과 증오,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롭고 더럽고 깨끗한 대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소멸되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 속의 사탕을 손으로 움켜쥐면 하나도 꺼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친구 간의 과도한 집착은 곧 불편함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분별은 누구나 보편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관심은 주착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의 마음이 분별하고 분별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끌리는 습관 혹은 관심 혹은 업력에 따라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나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또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나를 공부인 수행인의 모습으로서 끌리지 않는 마음을 능히 낼 줄 아는 새로운 나로서 취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력에 끌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텅 빈 우주 공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어졌다 없어졌다 조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내가 분별심과 주착심을 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세상에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되묻고 여몽 환포영 여로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우원리로서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물리적 조건 속에서도 그 이치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언어적 표현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종사님의 개송에서도 유무호의 거래 속에서도 동공과 구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정의는 성품, 정신, 마음, 생각, 뜻은 허공법계의 신령스러운 영지로서 참지의 광명의 근원자리라고 봅니다. 정산종사법어에서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통하여 가는 곳입니다. 원리편 5장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전생에 쌓인 성품과 현재의 심신작용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품인 한 물건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의 육군에 근거하여 안이비설신과 외경에 부딪히는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 속에서 마음작용의 결과로서 의식이 형성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눈으로 기억되는 안식 또는 귀로서 기억되는 이식, 냄새로서 기억되는 비식, 맛으로서 기억되는 설식, 몸으로 기억되는 신식, 마음으로 기억되는 의식 등을 일컫습니다. 더 깊숙이 잠재의식,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함장되어 있고 그 물건이 한 물건이고 또한 그 한 물건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는 것이니 원만 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서 육군작용을 하는데 진리에 바탕한 원만행과 공부인으로서 공을 위하여 사업는 수행길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구조적 측면에서 성품은 깨달아 얻는 것이고 정신은 수양을 하자는 것이며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그 자체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소한 이론상의 진리에 갈마 있습니다. 수양의 변화를 통하여 원만 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공부심으로 일관할 때만이 수양심이 증장되고 마음의 철주의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주괴경과 흥망성쇠, 음양상승과 인과보응 속에 나라고 할 수 있는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은에 의해서 살아고 있을 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다 얻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나면은 다 채워주신다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거나 분별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제가 요즘 훈련원에서 교도들이 오면은 마음커피라고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400여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의 분량으로 소비하고 금전적으로는 약 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피를 즐겨 찾습니까?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고압 축출기 원액을 바라고 아메리카노는 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희석하여 블랙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카푸치노는 기본 커피에 거품 우유를 타 우유 진한 커피 맛을 즐기고 카페라떼라고 하는 것은 걸쭉하게 달달하게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카페 모카는 시럽 우유 위에 모카가루를 얹어 마시는 커피라고 하고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에서 여러 가지 혼합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의 변화를 일구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 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양의 변화는 마음 작용에 따라 진급과 강급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양의 숫자는 닦다, 다스리자,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양은 기르다, 상장하다, 생육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은 이론의 광명의 지혜에 근거하여 진공묘의 조화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양이 가능합니다. 수행은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과 분별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와 혼침의 장애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표현으로 도를 닦는다, 일심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 비운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수양은 천지의 만렵으로 흩어진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유주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양의 방법으로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을 통하여 안팎으로 자극을 느끼며 알아차려서 마음을 살피고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을 통하여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 등의 오간을 통하여 면밀히 대조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강급된다고 서운문에 밝혀주셨습니다. 마음은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늘 챙기고 챙겨서 수양심을 길러야 하고 마음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신수양은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라고 대산종사법어 교의편 56장에 밝혀주셨습니다. 수양공부법으로 좌선, 염불, 기도, 신고를 지극정성으로 일관해야 하고 참달을 보려면 구름을 걷어내면 참달이 드러내듯이 참마음을 보려면 내 마음의 먹구름과 같은 요란하거나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걷어내면 본래 마음의 모습으로 환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 삼독심의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분별심과 주착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108가지로 번뇌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아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자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수행의 요체로서 일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라고 수행품 17장에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사례기를 말이 가매 수레가 따라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아니가 할 때에는 말을 책찍질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책찍질하여야 하겠느냐 제자 사례기를 말을 책찍질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책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하셨습니다. 근본을 다스리는 법문으로 심신간의 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강조하신 법문입니다. 보아서 살핀다는 의미로 관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육군이 동할 때 마음이 일어나 모든 사물과 작용을 통하여 의식활동을 합니다. 정신의 직관을 통하여 알아차림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나타난 모든 현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공적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불의 특성은 태우는 것이라면 물의 특성은 젖히는 것이라면 마음의 특성은 허공과 같은 거울처럼 공정영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상은 사라져도 거울 자체는 스스로 비치고 있듯이 이 마음의 본성도 거울이 자기를 비추고 스스로 영지를 드러냄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수도인 중 향음이란 수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던 중 스님이 열반에 가까워지자 유언을 남기면서 부도탑을 만들 때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로 깎아서 만들어세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열반 후 그 탑을 돌면서 수행을 계속 하던 제자 스님은 어느 날 기와장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여 홧김에 그 기와장을 대나무 밭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기와장이 대나무와 부딪히는 소리에 깨침을 얻고 그 예화로 향엄 격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하는 마음을 집중하여 갈 때 어느 순간 어느 경계에 깨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유무의 연속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의 자주력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정신이 고요한 것, 두려웠던 것과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신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였고, 수양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진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여 진급하는 공부인 수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 종사 넝쿨 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애정사 표어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0: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같은 신앙 가운데에도 이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철을 만났으니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대정경 신성품 1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해질 무렵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텅 빈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오래전 내 어린 날의 기억이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잘못하면 따돌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딜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봄싹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 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원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작은 방과 따뜻한 차 한 잔. 어쩌면 자신을 위로해주는 장치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찻잔을 타고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목을 타고 넘어가서 온 마음을 데워주는 부드러운 온기. 이 감각에만 집중할 때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 안의 작은 방으로 돌려보는 시간. 오늘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어버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78절입니다. 글이 대가가 되면 문체가 평범해지고 도가 깊어지면 언행이 평범해진다. 그러므로 옅은 직연으로는 그 경지를 가히 더위 잡기 어려운 것이다.

을이 대가가 되면 문체가 평범해지고 도가 깊어지면 언행이 평범해진다.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그 경지 오늘은 마음에만 담아봅니다. 데이빗 달링 첼로 클라우츠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방송에서는 법문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방송의 법문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석.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석 진문진 교모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숨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말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절 법률은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에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법률 피은의 조목. 때에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사, 농, 공, 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건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법률 보은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조목.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 농, 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의 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법률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법률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9장 법률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 교의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시어 인생의 행할 바를 가르쳐 왔으나 그 교화의 주체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서로 달랐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같은 의학 가운데에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불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전미 개호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유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서 삼강 오륜과 인, 의, 예, 지를 가르쳐 수, 제, 치, 평의 길을 주로 밝히셨으며 선가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서 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청정 무위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유, 불, 선, 삼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에 일어나와 또는 영육상전, 이사병행 등의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 2.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3. 광전이 여쭙기를 이런 상과 인관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간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나니라. 4. 또 여쭙기를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5. 또 여쭙기를 일원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 로, 에, 락과 원, 근, 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바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 정, 해,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개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0: 우리가 답하시기를
1: 우주 만유의 본원은 법신물의 체요 그 체 가운데에 한 기운이 순환하여 천변만화를 행하는 것은 법신물의 용이요 그 체 용 가운데에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무엇으로 가히 말할 수가 없으나 항상 허령불매하여 엄연히 체용을 주재하는 것은 법신불의 영지니 체와 용과 영지가 다 법신불 하나이며 우리들의 육체와 기운과 마음도 또한 법신불의 한 분자로서 서로 통하여 둘이 아니니 그 둘이 아니므로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이 다 법신불의 도를 따라 허리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요 그 둘이 아니므로 마음의 법신불을 상대하여 무슨 서원을 올린 때에도 일심이 지극하면 자연 우주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둘이 아니므로 열반인의 영을 상대하여 무슨 행사를 할 때에도 일심이 지극하면 비록 어떠한 세계에 있을지라도 서로 통하여 감응되고 또는 그 위력이 미쳐가나니 이것이 곧 이론의 융통한 진리니라. 무선 전신을 이용하면 천만리밖에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기운이 서로 통한 까닭이며 무정한 식물도 그 주위에 비료를 주면 자연이 흡수할 줄 아는 것도 기운이 서로 통한 까닭이니 만일 이 둘 아닌 이치를 통달하며 또는 모든 현실이 다 무용한 가운데 근원된 이치를 깨친다면 무용한 마음으로서 무용한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과히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할 것이니라. 10. 또 묻기를 열반인을 위하여 법요 행사를 하오면 영가에게 어떻게 공덕이 미쳐가나이까? 답하시기를 법요 행사를 하는 것은 첫째, 열반인으로 하여금 도문에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요. 또는 제주나 주례나 대중이 일심으로 기원하면 법신불과 우리가 둘 아닌 이치를 따라 영가의 업장이 자연 녹아지는 수도 있고 또는 도력 있는 선지식이 독경이나 설법을 하면 부지 중 열반인의 해루가 혹 열리는 수도 있고 또는 헌공을 바쳐서 공사에 도움이 있으면 영가의 명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는 한때의 행사뿐 아니라 관계자가 그 영을 위하여 많은 공사를 하고 모든 선행을 닦으며 수도문종에 도력을 얻은 자손이 있다면 그 음덕이 또한 그 영에 미쳐갈 수 있나니 이것이 다 무의자연한 이치를 따라 되는 것이므로 다만 현장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능히 판단하지 못하나니라. 11. 또 묻기를 우리 회상에서는 법신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모든 의식에 심고하는 예가 있사오니 서가모니 불이나 대종사에 대하여는 심고하는 예가 없사오니 법신불과 인격 부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며

진앙하는 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이것은 대종사께서 모든 신앙처를 통일하기 위하사 법신불 신앙법을 정하신 것이니, 법신불은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요 재불 재성의 본성이신 바, 재불 재성께서는 또한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신 어른들이시니, 그러므로 법신불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곧 재불 재성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되며, 또는 신앙하는 도에 있어서도 인격 부처님이 계심으로 법신불의 진리를 알게 되고, 법신불의 진리가 있으므로 인격 부처님이 이를 천명하시게 되었으니, 신앙하는 도가 둘이 아니나, 구분하여 말하자면 법신불 신앙은 진리적 신앙이요 인격 부처님 신앙은 교법적 신봉이라고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9장에서 1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영원한 진리어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병아리는 어미 달개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야 잘 클 수 있고 공부인은 스승의 품을 떠나지 않고 적공해야 큰 도를 이룰 수 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께서 만들어주신 이 회상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놓아야 하느니라.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스승의 손길을 받지 않고 자기 재주나 고집으로 일관하다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무서운 업장인 줄 잘 알지 못하나니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으리요. 5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으나 나는 다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았으며 일평생 불목한 이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순서 있게 정진했을 따름이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 몇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지금 데려가신다면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리라는 큰 서원으로 따라갈 것이고 살리신다면 세상 낙에 끌리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니 어느새 높은 산은 내 뒤에 놓여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큰 신심과 큰 서원과 큰 공부심으로 이 회상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고 보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출가를 서원한 이후로 온갖 경계와 유혹이 있었으나 부처님은 500생을 닦아 부처가 되시었으니 나는 5천생, 5억생을 닦아서라도 부처를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느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마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력과 타력을 병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니 내게는 영생을 맡길 진리가 있고 스승이 있고 부모가 있고 영생을 같이 할 동지와 후진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하는 생각으로 더욱 공부에 힘쓰라. 5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배관을 잘하니 방이 이렇게 따뜻하도다. 거리가 가까워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차갑고 거리가 멀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공부인도 법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느니라. 5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 일하며 진리로 돌아가고 스승을 믿고 스승을 위해 일하며 스승에게 돌아가고 법을 믿고 법을 위해 일하며 법으로 돌아가고 회상을 믿고 회상을 위해 일하며 회상으로 돌아가고 사은을 믿고 사은을 위해 일하며 사은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 일하며 자기에게 돌아가라. 특히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매달려 영생을 개척하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60. 대산종사. 열반하시던 해에 붓을 들어 소태산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시오 산열애시오 새불타시니라 라고 쓰신 후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분만 열애 부릴 수 없나니 누구나 공부하여 법력을 얻으면 열애요 불타가 될 수 있느니라. 대종사께서는 이런 대도에 바탕하여 모두를 열애가 되게 하셨고 새 회상, 새 종교, 새 나라, 새 세계를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육품 16장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육품 17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은 한 제자가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이제 신고에 감흥되는 이치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고라는 그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고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신고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는 이제 그 뜻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고한다. 그래서 우리 정전에 보면은요, 신고와 기도라고 하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수행편에요. 정전 수행편에 신고와 기도하는 장이 이제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고가 그 중요한데요. 이 신고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좀 풀이를 하면은 그 법신불 사은을 그 신앙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앙의 방법이죠, 저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법신불의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나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심고와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고는 마음으로 고한다. 그 마음으로 고한다. 그 이제 가장 그 가까운 예가 우리 뭔가 하면요, 우리 모든 교도들이 사종 업무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초석 신고거든요. 제일 그 지금 첫 번째가 초석 신고입니다. 그 초석으로 아침, 조는 아침이고 석은 저녁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으로 고하는 신고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 모두 지금 선다님도 그 초석 신고 올리시죠?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원불교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원불교에 이렇게 이제 기일을 할 것입니다. 그 하면은요, 처음 일어나가지고 딱 하는 일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아침 신고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총부에서는 이제 지금 새벽 이제 5시 되면은 종을 치잖아요. 종 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종을 아침에 33번을 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치고 이제 하면은 지금 마이크에다 대 가지고 이제 그 당직하는 교무가 이제 매일 그 당직 교무가 있거든요. 그 교무가 이제 지금 저 그걸 그 마이크에다 대 가지고 목탁을 치줍니다. 그 목탁을 치주면은요, 그 목탁 소리를 이제 듣고 전부가 우리가 다 이제 그래서 청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신고를 딱 올리거든요. 그 목탁 소리에 맞춰가지고요. 그 선단이 치면 목탁 소리 다 들리죠? 예. 다 이제 목탁, 이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고입니다. 이제 아침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신고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저녁에 조석 신고거든요. 또 저녁에도 신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제 마지막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 신고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일과의 끝이 뭐로 나는가 하면 신고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을 끝내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일상생활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주기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신고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신고하는 방법을 다 이제 이미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목탁을 치면은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이렇게 이제 사은의 명호를 지성스럽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천지와 부모는 하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감은 뭔가 하면요, 위에서 밑으로 응해주는 거예요. 이제 오는 거예요. 하감이죠. 그다음에 응감은 뭔가 하면은 좌우에서 이제 응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감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고, 응감은 좌우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감과 응감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학렬이 다르다. 이제 소태산 대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천지와 부모가 가지는 위치, 그것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동포와 법률은 응감이다. 그래서 좌우에서 응해주는 기운이다. 그래서 이 길을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부르는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촉이 그럽니다. 기운을 불러요. 기운을 부르는 거예요. 촉이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사는데요, 이 개인적 자아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잘 사는 사람은 자기 기운을 자기가 갖고, 뭐 자기 기운으로만 살면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뭔 기운을 하면요, 천지의 기운을 하감받아야 되고, 천지 부모의 기운을 하감받아야 되고, 또 동포와 법률의 그 기운을 응감받아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 이제 우리가 차를 딱 탈 때, 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딱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대체로 지금 하는가 하면, 딱 차 타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신고부터 올려야 합니다. 신고를 올려야 돼요. 딱 타면은 신고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하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렇게 이제 이게 해갖고 이제 기운을 지금 부르거든요. 그래갖고 가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그거 내 개인이 참 타지만도 내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천지와 부모, 동포, 법률이 그 차를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든든하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속신고를 왜 올리는가 하면요, 하루를 법신불 사원과 함께 살겠다 하고, 또 저녁은 왜 올리는가 하면요, 하루를 법신불 사원께서 도와주셔서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신고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야지. 안 자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 바로 잡니까? 덕타님 바로 자요? 신고 올리고 나면 자야 돼요. 이제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본 게 지금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 것 같구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불교의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조석 신고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것이 이게 뭔가 우리들의 일과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사는 것이 되지요. 자기 혼자 사는 것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루 일상생활을 하루에 그 신고로 시작해 갖고 모시고 살아요. 같이요. 그리고 이제 다 그렇게 살고 나서는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하고 마지막 저녁에 다시 신고를 올리고 하루의 일과를 끝을 내는, 이게 시작과 끝이 말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신고로 시작해갖고 신고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원불교인들의 생활이고, 이게 앞으로 원불교인들의 생활만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고의 이제 그 중요성인데요. 그래서 교육법 17장은요,
그러면 이런 신고를 올리면은 그 감흥되는 이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지금 물으셨거든요. 이제 한 제자가 물으셨죠. 대중사님께 이제 제자가 물었다. 신고에 감흥되는 이치가 이제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이 17장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신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가지고 무의자연하는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이제 답을 하십니다. 이제 그자. 그래서 이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위력을 얻게 되는데 신뢰를 들으세요. 신뢰를 이제 드는데 신뢰를 뭘 가지고 신뢰를 드시는가 하면요. 첫째는 이제 이 신고를 잘 올리면은요. 이제 이 개인적 이제 위력. 개인적으로 신고를 잘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위력이 나타나는가 그 대종경 원문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살펴봅시다. 사례를 들으시는데요.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서 없애기에 힘들 때 자기 마음 속에서요. 자꾸 아닌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고 그게 꼭 뭐 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안 해도요. 그 이제 아닌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일어나면은 이것을 이제 뭔가 하면 진심으로 이제 그 신고를 올려요. 그 진심으로 신고를 올리면은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올리면 은연 중에 그 자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은연 중에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연 중에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마음의 상태가 말이죠. 개인적 위로서는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변하면 안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이게 바꿔져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신고를 치성스럽게 그렇게 올리면은 나타나는 그 개인적으로 받는 그 위력의 하나다 이것이. 그런 위력이 하나다. 아니 우리가요. 이제 그 신고를 어떻게 이제 저는 지금 저 신고 올리는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제 108배 기도하면서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사실은요 그때그때 따라서 신고할 내용들이 자꾸 더 많아지더라니까요. 어떻게 많아지는가 하면요. 누가 자꾸 신고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탁이 오면은 내가 이제 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은요 신고할 내용이 자꾸 많아지죠. 사람 숫자도 자꾸 불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불어나는 거예요. 안 불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도요 상당히 힘들어요. 또 저를 은연 중에 계속해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이제 그 위에서 축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고 위력이 이제 이렇게 그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 두 번째 그 신고의 위력이요.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전일의 습관으로요. 이 습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 습은요. 습은 무서워요. 습이 뭔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속이나 몸에 젖어 들어오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서서히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전일의 습관 그랬는데, 전일의 습관. 전일은 언제입니까? 지난 날, 지난 날이죠. 그 과거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더블유비에스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원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해는 활활, 매미는 맴맴, 참새는 짹짹, 까치는 깍깍, 나뭇잎은 팔랑팔랑, 개미는 뻘뻘. 모두 모두 바쁜데 구름만 느릿느릿. 권오삼 시인의 여름이라는 시였어요.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부지런히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동안 때론 매미처럼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개미처럼 쉴 새 없이 일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언젠간 느릿한 저 구름처럼 여유를 찾게 될 테니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그 분주함을 조금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3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유희열 보컬 신재평 여름날 전해드렸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우리 특화전 가족분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 제헌절이라 빨간 날이 되었어요. 올해부터 또 다시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좀 설레고 좋긴 하지만 또 그만큼 그날 해야 할 일을 목요일 전에 또 착착착 나눠서 해야 할 테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바쁘기도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구름처럼 유유자적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한번 이번 한 주 보내보기로 하죠. 이번 주도 매일 아침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특화전과 친구해 주세요.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요. 좋은 음악들도 함께 할게요. 2부에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아짜요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세 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쌩안이 배송해 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해 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7829 뒷번호 쓰시는 분이 연아씨 정말 더웠던 주말이었어요.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었다는데 이제 여름이 시작이라는 게 믿기질 않네요. 유유 앞으로 딱 한 달 모두 무사히 여름 나시길 바라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로구나. 비로소 진짜로 여름이로구나. 라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여름을 잘 놔보자고요. 무법중년님, 연아씨, 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특화정 듣는다고 했어요. 특화정은 의리 아닙니까? 라고. 무법중년님께 드디어 전화가 갔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혹시라도 전화를 받게 되시면 원음 방송 아침 시간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듣고 계시다 라고 꼭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4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구름만 느릿느릿 오늘 하루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3942님도요. 오늘 하루 우리 같이 행복하자고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언터처블 화영 텔미와이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언터처블 화영 텔미 와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9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5605 쓰시는 분께서 와 진짜 살벌한 더위네요. 새삼 에어컨을 발명하신 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하하하. 그러니까요. 없었더라면 어떻게 버텼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그래요. 허성무님, 연아씨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 글자 한 글자 똑바르게 특화정을 듣고 있다고 했고요. 신기했어요. 전화가 왔다는 게요. 라고. 아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화가 오면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받으셨다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허성무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금 전화가 속속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도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셨다가 꼭 말씀해 주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손을 잡아줘.

에이프릴의 손을 잡아줘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테이의 달팽이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애쉬 아일랜드 카더가든의 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어요. 2부에는 신창고 같죠? 오늘도 기분 좋은 음악 택배 쌩하니 배송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권은비의 노래 듣고 오늘의 음악 택배 배송해드립니다. 언더워터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럭키타코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3260 고객님께서 방 좀 치우라고 하면 나중에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말만 번지르르한 우리 딸. 벼르고 벼르다가 주말에 제가 싹 치웠는데 엄마 마음대로 했다면서 입이 그냥 대빨 나왔네요. 아니 그럼 그 전에 빨리 하든지. 요즘 부쩍 불평불만만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며 보내주신 아이유, 임수롱, 잔소리, 마마무, 너나 해, 타샤니의 경고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260 고객님,

신청곡 왔죠? 오늘은 3260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드렸어요. 아이유 임수롱 잔소리, 마마무 너나 해, 타샤니의 경고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2부 끝곡은 5659님이 골라주신 곡 가운데 한 곡 전해드릴게요. 윤종신 너에게 간다 띄워드리고 3부로 돌아옵니다.

0: 정말 구상추유.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공유로비 피처링 이장우 너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이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문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저희와 얘기 나누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친구 맺으시고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상식 퀴즈 만나볼게요. 우주소녀예요. 부탁해.

빠빠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최근 유럽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기후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몇 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파리협정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리협정의 목표인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몇 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파리협정이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1번 1.5도, 2번 90도, 3번 180도, 4번 360도. 1번 1.5도, 2번 90도, 3번 180도, 4번 360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실시대의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몇 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던 파리협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파리협정의 목표인 수치는 몇 도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수치 몇 도일까요? 1번 1.5도, 2번 90도, 3번 180도, 4번 360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영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은지원 다이나믹 듀오 원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인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이것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었죠.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오늘의 문제가 나갔고요. 투투 1과 2분의 1 주주클럽 1대 1 브라운 아이즈 점점 소녀시대 5 전해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1번 1.5도였습니다. 2020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2021년 1월부터 적용된 파리협정은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룬 기후변화협약인데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1.5도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위기만이 아닌 기후변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희님 1번이요. 나머지 온도로 올라가면 지구 멸망해요. 0001님 정답은 1번입니다. 1.5도도 엄청 높은 온도입니다. 여름에 1도만 높아도 엄청 덥죠. 2089님 1번 1.5도 열대야 무서워요. 지금 우리 집 에어컨 이상으로 AS 신청했는데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대요. 살려주세요. 1646님 1번 1.5도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회용품을 자제해봐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해요. 3456 뒷번호 쓰시는 분 답 1번.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을 자제합시다. 3450님 1.5도입니다. 한 달만 즐기면 가을의 문턱입니다. 그래도 우리 딸의 생일이 들어있는 이 여름 사랑합니다. 5453 뒷번호 쓰시는 분 힌트곡 최고 1과 2분의 1 답을 안 맞힐 수가 없네요. 정답 1.5도. 7407님 정답 1번 1.5도입니다. 2번 이상이면 생명체의 종말 아닐까요? 웅이 아버지님 1번 제 주식도 1.5%만 올랐으면요. 언제 빨간불을 불렀는지 유유 오늘도 파랑 유유. 9016님 정답 1번 1.5도입니다. 산업화 성장으로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반면 기후재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저도 기온을 낮추도록 일상에서 노력해볼까 봐요. 6156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1.5도입니다. 오늘은 꽃보다 고운 저의 엄마 생신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156 뒷번호 쓰시는 분의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상식 퀴즈 당첨되신 분 두 분은 이분들이세요. 뒷번호 555 하나 쓰시는 분. 정답 1번.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실천해 보려고요. 뒷번호 1732님. 너무 더우면 180도 돌아버리죠. 정답은 1.5도 해주셨습니다. 5551님, 1732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에이핑크의 노래예요. 5.

0: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1: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수사 현장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덕분에 기존에는 320시간이 걸리던 디지털 증거 분석이 3시간으로 짧아졌는데요. 성착취물 탐지뿐만이 아니라 증거 서류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서 수사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추가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에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선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 거죠. 현재 프로그램은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원활한 활용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도 함께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사 자동화를 통해서 추가 유포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명분을 만들면 평범한 일도 특별해집니다.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절실함도 더 강해지죠. 일상이 좀 나태해질 때 이런 방법 괜찮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동기부여면 어떻습니까? 절실함은 종종 기적도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